0: 마트로 라지 깡기 팔로 마트로 가자만 주미 꾸지 깡기
1: 야오 쓰워 야오야 마이피 더 뿌리를 깡기
0: 이마이 넘피
1: Caballo, y que jajaba, wey, chico, y como.
0: ¡Ay, va, caballo! ¡Jajaba, wey,